0: 이제 겨우 워크업이야. 그럼 먹거라.
1: 신발딱지
2: 가래 게들하고 신발딱지 게들하고 신발딱지 잡아자라 잡아다자 잡아구선 빠가 잡아간데 무슨 형제나
3: 야보
2: 그럼 이제 신발딱지 에타무리라오 구바아라 구바아라 전주과타 뇨브레치 마마 오마나무리리 에타무리라오 에타무리라오 마모겐다 라니로 까바와라 치나비로 빠가 치로아냐마쿤디 마토베와 내구엔디데 수타무리라오 신발딱지 웬나무에노
1: 신발딱지
4: 조금만 조사
5: 억사우시
4: 난가 트라비라와 난니네 쳐서
2: Kajanja kava kazi, kachava kana kachenga fava shagia tura zewa.
4: Mukaya kachenga ge.
6: Roni asiuji,
7: chali.
8: Acha siki.